왜냐면 어저께 들어왔어. 아, 말씀이 왜 미국 한점 이제 선분들은 나지 중국도 나이. 그래서 그때자 아리도 지라서 바이오 소해 왜 이러면서. 아니 어쨌든 말씀이 보는 중국이 공원 보통 그저 휘에 가도 오롱시사 생명고주 생아저 과후 브라브라 아토부부. 이거 아쿠에서 내가 빌리로 코리나 왜 메호두토 그래. 아, 그럼 어서이 또 와르냐로 세호다리 또 아예튼 고도생이 오 무게 오 호두레 세호지 오늘 정보요 이제 호메로 유모시로코 또 오늘에 세인 비베 손 아원 소이 아부자 그나피데보 레 오 또 지운코 나시사 나 오 무거토 예마니 무에 단가 아다리레 요소가 지자니 파타이 바보 그래 오늘도 아다리에 빠져에 오 그렇던 이 오도 뭐나 너 내려니 어 좀바 데 왜니 오가 나 아 죽배로 너 왜니 왜야 훔고 나 홀로 너 매워는 그런 가 파타이 그런 홀로 그런 정배 반 티톤 그래서 왜 로포 또 단어도 너래 매 아우 좀어 오 하여튼 이 그래 우리 그리 제해로 알마타 호르두 고베 아 좀베티토 이나 저런 코노 코 HIV 신 오 와비신 아 우투 세마신사 코나 아 우투 신쿠고고 투티피에 알마타 신쿠노 송웨 알마타 신 뽕보 송웨 신 노쿠노 고토 오연토 다호 아킨 아 바이오민 아바이 베리데 로 아포지로 나 저디케 나 아우투로 신 쿠코모 티토 니바 아우타운 데 뭐야 데 뭐야 호세 나 메도 이타비 토라메 레 모카레 아소 오소데 아소 코코 신 호코 또 뽀뽀회 다호레 레도 아르마데 오케 여라서 디케 나 아호르도 니 어베토코 다고에 또 아우토 시 로티토 시 다리 돈네고 토레 제헤로 아코나 토티토 토티카티 시오코이 니도 포 페테 페테 오라토 아 바이오니 와나 에이치아이비 시 마노노레 토나 디노하 아마신 로 토 피에세포 예타레 오도데 이나도노 do so you feed the brother zoho ah masino that is a village hero and I'm going to put them like two doors nine since to keja and then jira zon payo sohe oyalo do tume nami kaje ngemu nasi bueno yalo toa zongo you have to know akumbo tato sinu kunjwa ga so kare kusin ono waro sinu jirekon